네. 네.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
Ulaşıncaya kadar. Hatta yetiyekel yekünü sana yakin gelinceye kadar, yani son yakine, ki o hakkul yakindir, hakkul yakine, Allah'a köle olmaya ulaşıncaya kadar. Cümlecikleri toparlayalım. Ve sana yakin gelinceye, son yakine, hakkul yakine, Allah'a